0: 사우지, 주스 빵나.
1: 라, 리누스 주스.
0: 조리, 약간 진사만 리데거래.
2: 허스 마무. 거의 헤르누 버려 레드 엑스파이어 온서 원태. 언클, 이거 레드 엑스파이어 왜 거이너라?
1: 기나 오누니 나니, 팀이 이티 사노 와이라 툴로라 시카운서.
2: 게 와요 조리, 마무 이 주스 또 레드 엑스파이어 벌써 결혼이서.
0: 거의 거의 예로? 라, 오타라이처. 타파이 아밀라 예쁜 바코. 라크루스 타파이 코주스. 바바 데키 에스토 미아스터키 코 사만. 코일레 파니 노비스 누라. 발락 브리드다 바네라 코세레 파니 노이포. 미아스터키 에카 사만 베스투 자간 미아 프라도.
3: 자나 헤프 칼라기 레디오 사팔타. 113 토플로 4 메가헐츠.